와아아아 갑갑한 이 세상 속 홀로 여기 남아 내 삶 속에서 반틈 뜨집어낸 너가 나가는 걸 보고 있어 시간은 여전히 너무나 빠르 또 우리에게는 색다른 그 공허함마저 있다 좀 들어보라고 내 말 날 선단을 골라 또 자르 그 두둥강 나버린 마음을 꿰맬 순 없지